0: 있네 호킨 마이라 애 있네 호킨 마이라 애 있네 호킨 마이라
1: Kei te aha te tai, kātahi anō ka heru mai, taipari, taitimu.